0: 제가 이 악어마귀 있으나
1: 터미네이터 고라미 예스리 타코바 젠스카 마카기 무스키
0: 오요 오요 토 예스리 요 고저나
1: 오사크라 네토 아니네